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도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담대한 믿음님 일주일의 시작 이번 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기셨고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와 남편분이 아이들만 데리고 휴가를 갔다고요? 정말? 우리 남편이 옆에서 같이 이 방송을 듣고 있어서 제가 슬쩍 쳐다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네요. 아이가 이제 일반식 하면 매일 데려 나간다고. 아, 제가 또 괜한 사연을 소개한 게 아닌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그 아빠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많이 좀 힘들어요.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독방 육아는 안 되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뭐 초등학생 되고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두 아이 데리고 제가 막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데 가끔씩. 예.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근데 젖 먹이고 막 이유식 먹고 그럴 때는 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짧게 뭐 키즈 카페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뭐 한 2박 3일 그거는 좀 어렵죠. 예. 행복한 엄마님도 예 조금 기다려 주셔요. 네. 새 친구님 엄마 핸드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엄마 아이디로 사연 보내용. 벌써 수요일에 방학입니다라고 봐봐요. 이렇게 사연도 잘 남기고 엄마 아이디로 대화가 통하면 이제 그러면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가끔씩 또 의지도 되고 막 그래요. 예. 닉네임 불꽃남자님 유소년부 수련회 갑니다. 경기도 화성 장안대학교에서 열리는 연합수련회. 아직도 손 꼭 잡고 다니는 사랑스런 남매. 어머 이런 남매가 진짜 있구나.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요, 남매가? 최고 예쁜 우리 딸 6학년 이주와 최고 멋진 우리 아들 3학년 선우 건강히 잘 다녀오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아빠는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는 걱정 마. 연애할 때처럼 아빠랑 잘 있을게. 걱정 마렴.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와, 되게 우애 있는 남매네. 정말 이렇게 다정한 사랑스러운 남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서로 손을 이렇게 손만 닿아도 막 손이 썩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질색 팔색을 하는 저희 쏭남매거든요. 예. 아, 좀 뭐 부럽기도 하고. 예. 그래요. 잘 수련회 다녀오길 바랍니다. 우리 불꽃남자님께서 청하신 곡은 천국은 마치 이 곡 노아가 부르는 곡으로 함께 나눕니다.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였고요. 구자옥 수련회가요. 그리고 기독교 캠프 코리아 너와 나의 모습이에 이어서 노아의 천국은 마치 불꽃 남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어여쁜 자유님께서 농협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들고 왔습니다. 찬양은 거들뿐. 아, 찬양 들으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는 월요일 아침. 아, 좋네요.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괜찮은데? 예. 우리 마음보험님께서 오늘 여름 수련회 특집 같은 느낌 들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 선교원, 유치원 방학을 맞은 7월 말, 8월 첫 주 교회에서 키즈카페 하는데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랍니다. 아가들 엄마 아빠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담당 사모님이 엄청 수고하셔요. 저는 유아부 교사라서 우리 아가들 돌보는 마음으로 이번 주 월화수 봉사 참여합니다. 지난주 세 번은 아가들 반찬 소고기 볶음, 달걀 볶음 배달해주고 오늘은 김밥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 준비하며 듣습니다. 김해 제일교회 3040 화이팅! 라고 야 공동 육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쌤들이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어머님은 쉬시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와 이거 너무 좋죠.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도 2주 동안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 뭐 쉬고 있는 혹은 예수님을 몰랐던 분도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아가를 케어해 준대 이러면 갈 것 같은데 예. 교회에서 어떤 지역 그 공동체랑 연계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멋져요. 연강지님께서도 오늘 베델 성서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예,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살랑살랑님도 우리 삼남매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예요.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우리 비공개님께서 부산에서 전라도 여수로 뚜벅이 여행 왔습니다. 대경도 섬에 들어와서 한 30분 걸었나? 땀이 예, 주룩주룩 걷다가 땀 닦고 걷다가 땀 닦고 반복 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이 멋진 자연을 보고 있으니 감사가 나옵니다. 샤시 들으며 힘내서 걸어갈게. 뚜벅이 여행이라 하면 뭐 국토 뭐 종주 이런 것처럼 걸으시는 건가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물 섭취 많이 하시고 교통수단도 좀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예. 신청곡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 부르는 곡 청하셔서 준비하겠고요. 우리 SHS 향수님께서 KTX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은혜 신청할게요 하셔서 손경민의 은혜까지 두 곡 함께 듣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1943년 영국 더럼대 강연에서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순간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인간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더 정교한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질주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며 급격한 과학 발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수천 년 전 한 여인에게 건네셨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의 은혜 안에 닉네임 레이버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강명식 광야로였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답을 아는 인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또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서 답을 알고 있나? 그 답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좀 체크하고 챙기고 그렇게 시작하는 또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 훈디훈디 삼복더위에 우리 곰돌이 신랑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서로 늦게 만나 의지하며 친구처럼 한결같이 아껴주고 성실하게 생활해줘서 고맙고 늘 존경합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든 건 맡겨드리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이부장님. 야, 우리 곰돌이님,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뭐 든든하게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또 아내가 계시기에 외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생일 축하드려요. 닉네임 푸른하늘보배님께서 푸른하늘교회 이선영 장로님 칠순생신 축하드립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 많은 사람에게 큰 귀감이 돼요. 오늘 누구보다 더 많이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건강한 날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장로님 사랑해요. 이선영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축하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소리엘 해피 해피 벌스데이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더 덥다는데 모두 몸과 마음 단단히 무장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샬롬 이병희님도 전해주셨는데 그죠? 그 더운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예, 한반도가 지금 뜨겁습니다. 시원한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 오은 마음의 예배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림일까 사진일까. 물방울 작가로 불리는 김창열 화백의 그림을 보면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데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방울은 보석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나절 햇볕에 사라질 덧없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처음 물방울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발견했던 건 가난했던 시절 한 번 쓴 캔버스를 다시 쓰기 위해서 물을 뿌려 말려두는 과정에서였다고 하죠. 캔버스 위 맺힌 그 반짝이는 물방울이 그렇게 화가의 마음을 빛나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시절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작가의 삶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창렬 작가의 전시. 저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물방울을 발견한 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이걸 발견했구나. 평생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귀한 거를 발견한 게 바로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을 아니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 중에 또 우리를 반짝이게 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강산의 목소리로 물방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좋고, 오늘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도 좋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히즈웨이를 앨범에서 함께 할까요? 삶으로.

희주일 삶으로라는 곡이 나갈 때 시골 아낙네님께서 이거 웬일이에요? 우리 중창단 9월 찬양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들려드린 곡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는지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곡, 또 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곡이 되길 바라면서 희주일의 삶으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지영이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태국에서 방금 입국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여행 다녀온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께서 한국 컨티넨탈 승어지와 김명식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때 이 곡 신청하셔서 걸어놨고요. 남궁 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이어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물방울 무늬를 좋아하시는 0491번님과 함께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이디 8529님 오늘부터 새로운 학원으로 출근합니다. 퇴직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학생들과 행복하게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유리허님께서 만나 어플이 말썽이라 오늘 청취를 못할까봐 안절부절했거든요. 레인보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내고 들어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2373번 쓰시는데 남편 휴가 첫날이거든요. 함께 당양로 듣고 있습니다. 당양로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 마구 쏟아내며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당양로를 듣는 거. 이거 완벽한 휴가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듣는데 기분이 다 좋아지는 거 있죠. 편안하고 행복한 휴가로 보내시고요. 무지개님. 달구벌 인재들인 손주 셋 데리고 한양으로 3박 4일 뜨거운 여정을 출발한 우리 반쪽 그리고 아들 부부. 오늘이 방학을 보내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란다. 찬양의 리듬을 타고. 아, 가장 더울 때 또 예, 휴가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즐기고 오늘 더위도 잊을 만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그런 휴가이길 또 방학이길 바랍니다. 무지개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나 봐요. 예. 1273번님께서 월요일이 원래 좀 힘든 요일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쉬고 나왔으니까 가장 에너지가 많은 날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월요일이 좀 보내기가 쉬운 요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273번님도 덥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CBS로 위안받으면서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힘이 되길 바라면서 에너지가 되길 바라면서 띄워드립니다.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3665번님께서 홍천 수련회 중인데 배구 경기 중인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요. 우리 팀 화이팅! 이겨라! 예, 배드민턴은 지고 있어요. 아유, 뭐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예, 이기는 건 계속 이겨라. 웨이홈 달리기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함께했고요. 5312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너무 뜻밖이라 완전 좋습니다. 저도 완전 좋습니다. 6월 15일부터 바뀌었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531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 변화가 또 좋은 방향이었는지 모든 게 궁금한데요. 주안에서라는 아이디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하인주맘 께서는 유년부와 초등부 교사로 지난 금토일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다시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의 빛나는 수고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아멘. 하인준마음님의 글을 보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나서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거든요.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라는 곡 장정택 목소리로 듣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 또 고맙습니다.

둘째가 조금 전 교회 수련회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간식과 선물을 몽땅 공약으로 걸었대요. 아, 만사 귀찮아하는 중2, 천하무적 중2. 몸집은 이제 저보다 큰 녀석 둘이 집에서 휴대폰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쥐어가 절로 나오는데 한 녀석이라도 수련회를 가니까 한 녀석은 방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오, 진작 떨어뜨려놨어야 되나? 수련회 가서 멋진 주님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더 친밀해져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형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한 두고두고 기억되는 주님을 만난 귀한 수련회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 패밀리님과 함께 한이의 일상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교사론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사진 담당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 대학 입시 전략도 강의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예쁩니다. 수련회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9898님. 하은이라면 잘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끄덕이면서 방법들을 그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에스프레소님 너무 더워서 덥단 말도 못 하겠어요. 따님과 데이트 예약도 있군요. 영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온 영화인데 예,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류의 그 영화를 잘 좋아하진 않는데 주변에서 하도 봤다 그러니까 그래? 재밌어? 궁금한데?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이 보고 오셨나 봐요. 아유, 얘기하고 싶어. 막 스포하고 싶어.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여기서 끝. 신청하신 곡 나무자전거가 불러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을 향한 노래, 여기 당신을 향한 노래.

세목 히어라이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손과 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20명이 드실 식사 준비하다 보면 문자 보낼 여유가 없죠. 돈가스 튀기기 전에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더운데 그 튀기는 거 요리 더 더울 텐데 그래도 드실 분들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면서 그 더위도 참으시는 손과 발님 고맙습니다. 코스모스님 휴가 중이라 이 시간에도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언니들 만나러 가는 지하철 안이에요. 이 무더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하나비님 이번 주부터 중부지방에 폭염 기승한다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한 한 주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비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시리팡팡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와닿는 터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혜리가 부르는 터치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앨범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부른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조수아 씨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10년 후에 뭐가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기대와 다른지, 같은지, 10년 후에 지금 이 모습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조세피님과 함께 조수아 10년 후 들었고요. 이런 더위 정말 처음입니다. 이번 주 조심하며 지내야겠어요. 힘나는 일 만들어가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 줄이고 욕심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신청하신과 함께 들었고요. 5621번님의 신청곡 고백은 민경대 김석준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1678번님께서 대구는 실내 온도 32도 찍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습도가 없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음 주가 말복이라. 맞아요. 다음 주 들었고요. 조금만 더 견디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 좋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이번 더위는 조금 오래 간다고 해서 그래도 이 절기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신청하신 곡 4월과 5월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어제 주일 왕복 400km 넘게 달려 군부대에서 예배인도 하고 왔습니다. 대대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격리 중대는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뜨겁게 찬양하는 장병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그저 미안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뿐 그래도 환경 탓 안 하고 뜨겁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무한 승리교회 믿음의 군사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예소랑지기님이 적어주셨어요. 예, 열악한 환경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만큼 또 은혜도 더 뜨거웠으리라 이 예배를 잊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었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전에 4월과 5월 앨범에서 1678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에이니 김미라님 7월에 새로 들여온 작은 화분들 새로운 화분에 옮겨주면서 당향도 함께해요.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시켜줍니다. 좋아하겠네요. 우리 꽃들이. 데이비드님 9월부터 정기예배 준비하느라 팀원들이 정신없습니다. 신한대학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찬양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코스모스라는 아이디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3번에서 살고 있고요. 버스 운전하고 있는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꽃을 좋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신청하신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오늘은 박강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겨자나무님은 내 뮤직이라는 곳에 여러 곡들을 좀 좋은 곡들 모아두신 것 같은데 그 상자를 저도 열어보고 싶은 좋은 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아판자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저희 애들 자율동원이라 하루 종일 이제 집에 데리고 있다가 또 며칠은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4살 둘째가 헤어질 때마다 울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계속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고요. 지금 이제 셋째의 배에서 이제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몸도 힘든데 아이들 둘이 방학이라 자율동원이라 집에 있으니까 좀 보내고도 싶고 그 시간에 또 쉬시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 집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정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마음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주일 밤이네요 하셨어요. 그곳은 예, 미국은 지금 주일 밤이고 아까 캐나다 쪽도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비구름이 있나 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거베라 플라워님께서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바도 없어서라는 그 정말 오래전부터 제 카톡 대문 글귀로도 있는 글인데요. 우리 딸 수련회 횡성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무리하고 오길 기도합니다. 남서울 미랄교회 사랑합니다. 네, 따님 수련회 통해서 주의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길 바라고요. 이빈님도 오셨고 당당하게님 휴가 맞아서 할머니와 고모와 함께 음성에서 제천 계곡으로 물놀이 가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귀한 찬양 따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할머니가 좀 아프신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지윤 어린이가 할머니의 건강 기도하며 이 곡을 신청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제가 지금 얼른 곡을 바꿨거든요. 할머니와 고모와 또 지윤이와 함께 듣겠습니다. 장윤영이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도니스님 동생분 지금 심장내과 병원 진료 기다리시면서 글을 남기셨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한 엄마님이 지금 뇌혈관을 끼고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길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삼남매 아빠께서 신청하신 곡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예,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최종원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의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찬송가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각장애인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지었고 그의 동역자인 돈 박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91편 15절 말씀으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와 간구의 찬송,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뭐 38도 안팎까지 막 이렇게 오르면 뭐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두통이 나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면 그냥 참을 일이 아니죠. 더위 극복 세 가지 수칙. 자, 들어갑니다. 서늘한 곳에서 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무리한 운동은 무조건 피한다. 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일이죠. 오늘은 서로에게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덥죠?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런 작은 안부 한마디가 무더운 하루를 건너게 하는 가장 나 더위 먹었나? 가장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행함인 것처럼 사랑은 뭔가 말도 행함이거든요. 예, 하고 싶은데 아 뭐 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건 그 행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우리는 마음을 담던 법을 성령을 통해 배웠으니 또 성경을 통해 알았으니 많이 많이 말도 해드리고 합시다. 저도 저에게 갈증이 많이 나서 가지고 발음이 샜는데 물을 시원한 물을 노래 나가는 동안에 눈썹 휘날리며 야 오랜만에 아재 깨끗하게 눈썹 휘날리며 물을 떠왔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 사계절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에어컨이 있어 감사하다고 장지영님. 맞아요. 있는 거 감사하면 또 오늘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워도 함께하고 만날 수 있음에 또 찬양이 넘치기에 감사. 야 좋다 럭키님. 리빈님은 전 동네 지인분께서 콩농사를 지으시는데

것처럼 어디서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친절해 하는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면 그 상대방도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네. 이쁜아님이요. 더운데 신호 잘 들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사역하는데 지장 없으시길 수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소랑 지기님은 어디 계시죠? 39.4도? 와, 40도죠 뭐. 그냥 보통 그런 40도라고 하는데 세상에. 하긴 뭐 요즘 우리나라 40도 그냥 툭 하면 여기가 지금 34도라고 하네요. 서울은. 네. 그건 어느 쪽인가요? 진짜 더우시네요. 아무튼 몸 수시로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소금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죠? 자, 찬양을 한번 시원하게 좀 보내드릴게요. 네. 청관웅, Jesus Generation, 지영, 우리 주의 성령이,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친구야까지 듣고 오면 좀 시원해지겠는데? 여러분은 들어와야죠.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으로. 자, 더워도 출첵합시다. 출첵하면 시원해져요. 출시 알아세요? 출시라는 말. 출첵하면 쉬워집니다. 막 갖다 붙이네.

내 친구야, 소울싱어즈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까 39.5도까지 간 곳이 해남이네요. 아래쪽은 아무래도 더 덥겠죠. 네, 좀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209님도 눈과 손이 필요하시다는데, 아, 좀 잘 쉬십시오. 네, 쉴 수 있는 상황이면. 송은영님도 너무 반갑고요. 멋쟁이님, 아, 다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 저는 늘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서 인사해 주신 거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네, 그래도 오늘

좀 인사해야 될것 같아서 인사합니다. 송미 형님 남편분이 하늘나라 간지 3주년이 됐군요. 아이고. 예, 그립네요. 삼남매 아빠님 휴가하신대 지난주 목요일부터 걸어 다니기도 불편해서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또 예, 그래도 뭐 휴가인데 또 맛있는 거 한번 사 드시고 바람 쐴수 있을 상황이면 바람도 한번 쐬세요. 네. 뭐꼭 멀리 여행을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찬양을 듣고 있다고 하시니 참 좋습니다. 아내가 함께 옆에 있으면 휴가죠, 뭐. 경희님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오늘 친구에게 아침 인사 톡을 보냈는데 굿모닝을 굿모닝, 니은으로 굿모닝이라고 오타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굿모닝이라고 답을 보냈어요. 하셨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거진 구워지는 날씨잖아요. 아침부터. 군 예. 아직은 안 구워졌어 뭐 아, 애프터눈은 더하네요 진짜 모두 군 애프터눈 하셨는데 옥선님의 강력한 햇살이 강력한 월요일이라고 모두 수분 그 보충 잘하시라고 와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다샤님은 친정 청소하러 다녀오고 주말에 어젠 또 부모님 뵙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여전히 효심 가득한 여인, 네, 하다샤님입니다. AI 가지고 뭐 놀이하고 있다고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 수 재밌죠? 예, 시간 많을 때 공부를 좀더 해보면 더 많은 걸할 수도 있겠죠. 저도 AI, 챗 GPT 처음 또 부터 다운받아서 가끔 뭐 그냥 쉬운 것들 이렇게 해보고 하고 뭐 사진 만들어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자, 소망의 바다의 미니스트리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십자가는 전달해야죠. 십자가의 전달자 그 제임스의 예배자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없지만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멋진 분 아니겠습니까? 들어와 들어와.

네, 아멘입니다. 제임스의 비자이기도 경인님이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단장님. 너무 감사해요. 푸른 하늘 보배님이 병원 다녀오는데 왕복 4시간 넘지만 시원한 지하철 타고 다녀서 이런 날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나라 지하철 깨끗하고 시원하고 또 겨울엔 따뜻하고, 예, 우리나라가 참 깨끗한 편이래요. 외국 관광객들 이렇게 보면. 예. 정일철 님이 어머니가 90세신데 위암 2기 3기라는데 수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찌한 게 좋을까요? 제일 판단은 병원이 잘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다른 이 수술을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런 건강 상태나 이런 거는 큰 병원 가서 그런 것들을 잘 모든 기능이 있어야 90세 때, 그래서 암이 걸려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다른 기관들이 너무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위험한 게 다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병원일 방법일 것 같아서 우선은 이런 질문은 큰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범사의 감사님이 8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 가족 특성으로 감사 위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악보 잃어버리고 찬양단 큰아들 마이크는 안 나오고. 야, 이거, 이거 멘붕인데요. 제일 작은 목소리 작은 아들 마이크만 크게 나와서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요, 뭐 목소리와 밸런스와 음정을 듣지 않고 마음을 듣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마음을 다해 찬양하셨다면 최고의 찬양이 됐겠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209님이 양구에 계시군요. 아, 방이 그렇게 되면 어떡해. 네, 딴 데가 계세요. 방이 에어컨이 안 돼, 없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맞아요. 시니어 카페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올리브님이 오늘 기회 고등부 친구들 서울여대로 수련회 갔습니다. 연합 수련회 갔나 보다. 그죠? 은혜 성령 충만 수련회 잘 마치고 오길. 교회 플랜카드 붙었는데 단장님 8월 30일 강릉 오신다고 꼭 갈 거얌. 맞아요. 저도 꼭 갈 거얌. 갑니다. 네. 그때 꼭 만나죠. 자, 예수전하는 캠퍼스 워십이에요. 위닝 올. 그리고 팀록 워십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지선, 고정민, 민우기가 불렀습니다. 아이, 덥죠, 덥죠. 그래도 감사합시다. 제이스님 휴가하시는데 유튜브에 고백이란 찬양이 있는데 이게 AR로 만든 곡일까요? 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농사일 하다 엄마 집 왔었는데 지금은 집으로 버스 가는 중임. 버스 기다리는 중, 집으로 가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유, 지금 뭐 바깥에서 버스 기다리는 거 그 자체가 그냥 1, 2분도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아무튼 건강 잘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엄마 밥 한 끼라도 챙겨주실 수 있는 쓰임 주심에 감사. 홀로 계시는 시엄마시지만 말동무 해드리고 오후에는 경로당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 중에. 에휴, 참, 우리 식구들 참 효녀, 네, 좋은 며느리, 좋은 딸, 아들, 네, 사위,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니, 5297번님, 이거 완전히 저 이거, 이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딱인데요, 저랑? 이거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이모티콘을 좀 쓰면 좋겠네요, 진짜. 딱인데요. 최 단장님의 힘찬 멘트와 찬양의 기를 받으니 찜통도 따삼으로 이기네요.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추억님이 어머니 고관절 수술 때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은 잘 됐는데 혈전으로 돌아가셨다고, 92세 때 엄마가. 그래서 맞아요. 아주 진지하게 잘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주님. 아무튼 잘 상담을. 우선은 큰 병원에 가야 기계가 많아서 검사나 모든 걸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3.1절님 소파에서 듣는다고. 참 좋다. 아, 너무 좋다. 마음의 합한자님이 수요일에 남편이랑 6살

4살 데리고 부산 가요. KTX 타고 싶다고 해서 광안리만 찍고 오려고 합니다. 남편도 매일 야근에 피곤하고 제 배에는 셋째도 10주차. 와 진짜 그래도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힘들지만 다녀오십시오. 무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의 찬양. 네, 마커스 워십죠.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죠. 이럴 때 출첵해보세요. 완전 힘나. 아 진짜라니까. 왜 반말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0: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때로는 엄두가 안 나 저희는 흉내라도 내보자고 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 가슴이 아프고 때론 통탄하며 지냅니다. 주님, 한국에 온 교회가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곳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욕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정말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회복되어지고 생겨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한다는 고백 참 좋죠. 희주일의 찬양 이 곡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보내드렸는데 잘 들으신 거죠? 네. 남설악 금강초록님이신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구 사는

동서 사이네요. 모모찌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오래전에 준비해뒀는데 집안일로 접고 있다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되길 꼭 되길. 네. 일은 힘들어도 사람이 힘들면 오래가기가 힘든데 아무쪼록 좋은 분들과 함께 오래 일할 것을 주시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꼭꼭꼭꼭꼭. 예, 정말 귀하고 좋은 정말 사명감, 낮아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을 정말 갖고 일을 해야 되겠죠. 클레란스님, 덥다 못해 뜨거운 날이에요 하시면서, 근데 제이어스의 제가 주가 지으신 이날이라는 곡은 제가 못 찾겠네요. 곡목이 다른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이어스의 네, 빛의 사자들이어 준비했습니다. 네, 좋죠? 시원하게. 그리고 강성식이 이어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2부 이제 밥도 다 드셨고 그래도 힘들지만 지쳤지만 인사는 해야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 진짜. 네, 시원한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네, 강성 씨께 날 살리신. 네. 아, 클레런스 님이 아, 팀룩 워십의 찬양이었군요. 오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들었으니 다음에 꼭 틀어주세요. 아, 방송을 아시는 분. 진짜 힘나요. 계렌 합북 님. 와우, 너무 고맙습니다. 계렌 합북이 무슨 뜻일까요? 알려주세요. 춤추는 그룹 님이요. 저는 시원한 스카에서 스카? 그래서 따뜻한 커피 마시며 문제집 풀이 중입니다. 문제를 푸는 건지 찍는 건지 나이 들어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에이, 쉽지 않죠. 암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예. 파주 상현교회 키즈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군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유영호님은 남편 육아라 시원한 배즙 쫄면 양념 만들어 쫄면 먹고 있어요. 둘이 다 죽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맛있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워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모르겠네. 네네. 근데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 저 오늘 제가 아, 방송 마치고 쫄면 먹어야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의 확증을 시켜주신 자유영호님 고맙습니다. 4180님이요. 부모님을 통해 자식인 제가 듣고 싶은 말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격도 기질도 하나님 만지시면 달라집니다. 그럼요. 달라지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참 예, 달라지는 그 하나님 못하신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네, 네. 찬양 아름다운 세상에 그 이름 예수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한 곡 더 갈게요. 김도

안에 예수 예수 보내드리기 전에 지니님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미쿡서 1년 만에 들어온 아들 만난 밥해주려다 드퀘르벤 건초염. 이게 뭐 손가락 관절 이쪽인가요? 네.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약 먹고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도마질 며칠에 크. 나이가 이젠 들었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잘 먹는 아들 보면 더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무더운 여름 부엌에서 열일함이 있지만 흘러나온 찬양에 흥얼흥얼거리며 신나게 밥합니다. 아유, 1년 만에 들어온 아들이라면 뭐이 정도 더위야 뭐. 아유, 와봐 와봐 이거죠 뭐. 네. 걱정 마,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아들 누워 있어, 누워 있어. 피곤하지? 예, 아들은 계속 잤는데도 미국에서 와서 보름째 자도 피곤하지 다. 자, 자, 자.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세상 그 이름 예수. 예, 아침 하나님 널 지키시는 자 김도현 예수 예수입니다.

0: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 아, YD 비나님 오셨어요. 아, 그때 맞아요. 휴가길에 같이 다 들으셨군요. 아유,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계련합북. 맞아, 욥기의 막내딸. 그죠? 마, 셋째, 그 욥이 다 고난을 겪은 뒤. 그러네요. 회복시키셨던 약속의 표징처럼 준 막내딸이죠. 세 번째 딸. 네. 그 뜻이 계련합북이 아마,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 들어보니까. 아름다움. 그러니까 정은혜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아마 그 외모를 얘기하는, 마음과 외모 다 따져서 종합 아름다움일 것 같은데요. 네. 계련합북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충주 영광교회 다녔는데 김성환님 오셨네요. 충주에 우리 왕왕 애청자 주일 차량예배 겹쳐서 못 왔다고. 잘 올라왔습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해서 지금 퇴근 중인데 한 사람 때문에 힘든 하루였습니다. 참고 견뎌야겠죠. 아, 직장도 좋은 이제 잘 맞는 곳에 갔는데 그러게요. 네, 어떻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많이 진짜 찾아보고 방법도 알아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때로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는 게 상대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를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38도, 9도, 5도, 6도 막 40도 돼가는 날씨에 여러분이 듣는 최고의 방송. 이곡 어때?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 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는요 오늘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푸른 언덕에 네 정말 광야를 향해서라는 말이 저는 광야는 하나니까 나 딱 둘만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리가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여름에 휴가 가서 막 또 복잡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도 한번 보내고 오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진짜 수많은 복잡한 맛집 뭐 화려한 곳 가시는 거 괜찮지만 그곳에서도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오시면 최고의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곡 어때? 조용필이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도 함께 푸른 언덕에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갑시다.

네, 여행을 떠나요. 다음에 힘을 내 주나무게 찬양이었습니다. 야, 딸기님이 짜파게티 끓여서 선풍기 앞에 시원하게 점심 식사. 짜파게티도. 근데 짜파게티는 파는 데가 없잖아요. 직접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짜파게티의 맛은 또 짜장면이 주는 맛과 달라요. 그죠? 짜파게티. 근데 짜장면은 저는 그 중학교 때 추억에 제가 그 안국동, 뭐 종로, 광화문 이런 데로 이제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놀러도 분식집이 많았어요. 그때는 분식집 가면 짜장이 다 있었는데 오이가 항상 있었어요. 오잉? 아, 근데 오이가 있어야 돼. 짜장면에 오이가 딱 올라가 있으면 오이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짜장면에 오이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 분식집 짜장면도 맛있었는데. 침 넘어오네. 김명수님 찬양 연습, 직장인 찬양 연습하고 집으로 향하는 시원한 지하철. 다들 지하철 시원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뭐 지하철까지 이동하는 어떤, 근데 지하도로 들어가면 뭐 덥지 않잖아요. 또 지하도까지 가는 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하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새꿈님이요. 시골 계신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마음벽이 높아 어렵습니다. 두 분 다 80세 넘으셔서 어제 뵙고 왔는데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냥 해야 돼요. 효도하면서, 효도를 먼저 효도 많이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네. 삶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어렵죠. 가족에게 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해야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면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때 자신감도 오니까 더 많이 효도하시고 입을 여실 수 있도록 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 아멘 좀, 이거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네, 같이 기도하실 분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다들 면인가? 에스더님. 그러게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면으로 가는데요. 시원한 찬양 들으며 발도장 꾹꾹 찍어주신 하나비님도 고맙고, 하하호호님, 동경 오랜만에 시원 날씨예요. 아, 제가 21일 날부터 금요일 날 아침에 동경에 갔다가 주일날 오거든요. 동경 금요일 날 저녁 집회하는 한인교회가 있으면 제가 집회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 교회 꼭 와주세요 하시는 교회는 제가 가겠습니다. 조건은 뭐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저 그냥 예 우리 교회 제가 20년 만에 가거든요. 동경에 주일에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합니다. 8월 21일 날. 그래서 저녁 집회는 가능하니까 혹시 하하호호님 또 유리님 교회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와주면 좋겠다 하시면 고민 중인데 아무튼 예,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진맘님 부모님 모시고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그죠? 진짜 감동이죠. 예. 조사합니다. 감사 찬송.

네, 참 이 키즈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키리님 강릉, 관광지라 뭐 또 차가 엄청 막히겠죠. 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팽이아범님, 더우니까 여름이겠지만 진짜 덥네요. 별 수 없이 견뎌야겠지만. 그러게 뭐 우리 뭐 다른 사람에겐 안 가고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니까 또 잘 이겨내야 되겠죠. 네. 이미선님은 휴가가 끝났군요. 간절한 마음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다고. 긍정적 사고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휴가 기간인데 네,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휴가라도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서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쫄면 먹으러 정했습니다. 자, 전선아 그 이름 부를 때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전하시고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우리 특성은 신주혜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주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절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되새겼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0: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나이가 더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가 되면 편안히 쉴 시간이 차고 넘칠 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무더위는 견딜만 하신가요? 지난 주말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폭염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 속에서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만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이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도 북미도 아시아도 지구 전체가 함께 이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곁에는 함께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이 폭염 속에서 잠깐의 그늘이 되길 바라며 오늘 첫 곡 전해드리죠.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네셀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You Raise Me Up, 알 마르티노의 틴 휘슬, 다니엘라 로체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네셀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기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하하하호님, 순복음현칠님, 뉴뉴엄마님, 심구님, 시기님, 금강초롱님, 마라나타님, 삼남매 아빠님, 송미영 집사님, 당군님, 민민하하님, 장기영님, 어여쁜 자연님 오셨고요. 보라미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날씨가 엄청 무덥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소서 하셨고요. 주하랑님은 여름은 지나가고 있네요. 강릉은 선물같이 구름과 선선한 날씨를 주셨네요. 퇴근하면서 차 창문 열고 달려요 하셨는데, 확실히 여름에 영동 이 바닷가 쪽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좀 덜 더운 거죠. 평창 쪽도 좀 시원하고. 그래서 여름 휴가를 바닷가 쪽으로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더라고요.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8837번님이 여기 온도가 36도 넘어가고 뜨겁네요. 애호박순 따라 나가야 하는데. 아스농부님은 진하나님, 주찬지기님들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이겨내보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물 잘 챙겨 드시고 에어컨도 좀 틈틈이 쐬시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마르나타님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대구만 대프리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대프리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조이포유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팽이아범님이

이 프로그램 처음 와본데요. 더우니까 여름이겠지만 진짜 덥네요. 별수 없이 견뎌야겠지만 무척 더워요. 피할 수 없는 더위라면 이 또한 즐기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이 선물하는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잘 견뎌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날에는 정말 그냥 집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대자로 누워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예. 태연님이 저 9월부터 AI 포토샵 하는 일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습 중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긴 한데 신앙이 약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시면서 저에게 포토샵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태연님이 예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 와,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요. 이 정도면 일하셔도 됩니다. 예, 전문가시네요. 일단 해보시는 거죠, 뭐. 예. 신혜숙님도 공사로 에어컨 기사님이 견적 보러 오셨는데 에어컨이 안 돼서 너무 미안했네요. 더울 때도 밖에서 일하시는 에어컨 기사님도 힘내셔야 됩니다. 예. 내리사랑님이 밭에 일하려고 시작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몸 식히고 있어요. 이런 날은 밭에서 일하시다가는 정말 앓아 누울 수 있습니다. 예. 해가 좀 꺾이고 일을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솔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담대한 믿음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획기적 합창 세미나 2026의 실황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찬양 합창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합창단들이 참여한 화요일 찬양 축제 실황 중에서 세곡 들어보시죠. 먼저 조혜영 편곡의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지현정이 지휘하는 서울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듣고요. 다 찬양하여라. 이상훈 지휘, 미가엘 선교합창단의 연주로. 또 김두환 곡 본향을 향하네. 하재송이 지휘하는 힘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예수 대문밖에 조혜영 편곡의 찬양을 서울 코랄 소사이어티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다 찬양하여라. 이상훈이 지휘하는 미가엘 선규 합창단의 연주로 또 김두환 곡 본향을 향하네 하재송 지휘 힘체인버 화여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세상의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담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학 원사의 목소리로 낭독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윗과 유나단의 찬양이었고요. 시편 121편 크리스틴 게티, 조던 커플린, 맨 머커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누리 워십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들도님, 제키리님, 감셋3cm님, 영주땡님, 김진아님, 진성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강초롱님이 지나온 길은 행복이요, 찾아갈 길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 맞습니다. 정말 이 더위 잘 지나가길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보혜사님이 하루에도 재난 문자가 엄청나게 와요. 음악 듣다가 플레이어가 정지돼서 알게 된다고. 아, 그러니까요. 폭염 경보라고 방금도 문자가 뜨더라고요. 담비님이 집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데요. 애들은 나가지 말래도 잘 돌아다녀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더위에도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뛰어다니며 놀았던 것 같아요. 얼굴 다 시커멓게 타도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놀았죠. 겨울 되면 얼굴 다시 하얘지고요.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아루아님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데 더워요. 그래도 시골 교회는 선선한 편인데 밖에 들녘에는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덥긴 덥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시즌이죠. 또 아웃리치 단기 선교 시즌인데 저도 지난 주말에 군산에 하늘소망교회에 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도 해주고 전 찬양으로도 함께 했는데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고 처음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어요. 제이스님이 휴가라서 포항에서부터 7번 국도 타고 바다 보며 찬양과 함께 쉼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바다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바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다 풍경 사진 정말 평화롭네요. 제대로 휴가 느낌 나겠는데요. 시리팡팡님이 이 곡 보내주셨어요. 더운 지금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조혜리의 터치 남겨주셨는데 지금 들려드려요.

42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저녁이 되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잠깐 머물면 잠시 몸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차가운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작은 위로들을 전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2도의 폭염 한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이 그 물가에 잠깐 앉아 쉬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

영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여러 이야기들이 실화 맞냐, 신화 아니냐라는 의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 네, 뭐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기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출애굽 때의 그런 뭐 홍해가 그냥 넓은 바다 갈라지거나 또 큰 배, 노아의 홍수 때 그 큰 배가 있을 텐데 그 증거 어디 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2: 네. 증거 내라
1: 그러니까요.
2: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막 떨어지고 뭐 사람이 막 소금 기둥 되고

0: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뭐, 막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네.
1: 그죠? 맞아요. 그 그리스 신화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성경은 왜 안 나와요?
0: 맞아.
1: 아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면서, 이럴 때 진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아세요? 너무 답답해요.
2: 네. 네, 2000년 전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 하고 그냥 넘기긴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입증할 수도 없고,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네.
3: 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4: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3: 네. 네,
4: 그래서, 고민이 많았고, 들을 거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 제가 가진 어떤 인문적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이 주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출연진을 이렇게 봤어요. 네.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놓이게 됐어요.
6: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3: 네. 나는 정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포원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설교를 듣고도 궁금한 질문들도 나눠볼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4: 먼저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로 주로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동을 다루며 세상이 지금 형태를 띠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며 그 해당 세상 속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들의 논리적 근거를 확립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주와 세상의 기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화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 그릇이에요. 신화라는 양식이 없으면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신화라고 하면 상상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위, 전설, 설화 이렇게 들려요. 역사성이 없는 그렇게 들리죠. 그러면 성경엔 과연 신화가 있나? 저는 성경에 신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성경의 양식들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궁켈이라는 독일 성경학자인데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했어요. 괴테케시시대 신들의 이야기. 그러면 신들이 탄생하고 신들이 결혼하고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신화라고 한다면 성경은 신화가 없죠. 성경은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에 신화는 없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화를 탈신화화 그리고 탈신격화 시켜요. 신적인 요소들을 다 탈신격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냥 간단히 취급해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나오죠. 그게 탈신격화되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운명을 결정하는 천체 세력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별, 너 땅을 비추고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너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취급돼요. 성경에서도 별들은 탈신격화됐고 신성이 박탈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용, 니와야단이라 그래요. 무서운 용이에요. 괴물입니다. 이 신화적인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 걔 조금 크네. 큰 바다 짐승. 그렇게 표현돼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에 신화적 존재는 탈신화화됩니다.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요. 신적인 존재도 탈신격화돼요. 신성이 박탈됩니다. 오직 신은 야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신화에 가까운 본문이 창세기 6장 1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사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은

0: 타락하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4장 24절에 보면은 람에게 칼의 노래가 나와요. 77배를 갖겠다. 이게 점점 포악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요. 인간의 죄가 우주 영역까지 만연된 거죠. 그쯤 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소재는 신화적인 소재지만 내용은 인간들의 죄가 만연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재로 끌어온 것이에요. 그럼 소재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죄의 만연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진 것이다. 그게 120세를 제한하는 게 거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본문인데 우리는 그 소재에 너무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주제,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지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독특한 신학적 역사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도 소재로 사용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달리 해석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화적인 것도 들어와 있어요. 동화도 있어요. 우화도 있어요. 민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손가락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문학적 양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옷을 입고 과연 뭘 가리키는가,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화 이러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하냐,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몽주 이후 또 과학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 스토리의 공신력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이 신화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세계를 설명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사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어졌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화들은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신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고대 근동 신화들은 대부분이 신들의 이야기고 신들의 통치를 당연시하고 그것이 세상 이치 인양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를 통하여 강조되어졌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를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 왕들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아니, 다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왕들이 어떻게 그 신화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인간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때 당대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은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신과 왕과 통치자들 연결시키는 이 고리를 만들어 놓고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도구로 이 신화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대의 그 문헌들을 보면 인류 최초의 족보 수메르 왕명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 그것은 도시 에리두에 있었다. 에리두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었고 28,800년을 다스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인간 창조 신화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존재.

0: 그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런 신하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노동시키고 부려먹는 이데올로기로 이 신화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특한 책이냐. 여러분, 창조기사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기사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헌들을 보면 창조기사들이 신화 형태로 굉장히 많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화들은 신중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신화의 틀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과 핵심 주제는 그때 당대의 신화의 핵심적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달, 신, 물, 폭풍 이런 게 전부 다 신화에 있는 신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피조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특정한 신분, 왕과 통치자들만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당대의 왕과 통치자들의 그 주된 사고방식, 그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형식은 신화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내용은 그 당대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오히려 그때 당대의 신이라고 말했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로 인간들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형식과 겉옷의 모양으로 보면 신화적인 형태와 틀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그 시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오히려 굉장히 저항 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한 시대보다 앞서 나가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그 당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놓고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의심이 되고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일까? 이런 의심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혁명적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너 성경을 아직도 믿니? 네,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화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성경과 신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에 기초하죠. 공상과 허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재미와 흥미가 있고요. 또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지배 계급을 위해서 인용하는 여러 우화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허구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기초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 약속의 성취가 드러난 실제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논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학적 표현이 있다라면 그 본질과 의도를 잘 해석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신화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마저도 신화로 취급하게 만드는 사조가 있었고 또 거짓된 사조에 거짓된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신앙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허황된 미신과 우화에 가까운 이러한 신화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한 것이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성경을 대할 때 그러므로 저는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을 고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해석해내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신화로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처럼 느껴지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허감, 장자 여러 죽음을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그 시대적 우상을 파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죠. 또 신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도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거고 귀신은 실제 하는 영적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귀신의 존재가 있고 또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작업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지 문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이면의 의도와 본질을 해석해내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0: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속에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들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설교 속에서 많이 해결이 됐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느라고 헛다리 짚은 경우가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진리인데 어때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다른 신화들 또 비슷한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른 신화들이 아무래도 성경을 좀 베낀 걸까요, 목사님?
0: 베꼈다라기보다도 저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은 받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 시대의 문학적 옷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나 문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3: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2: 아멘.
3: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잖아요. 뭐 지식도 문화도 상황도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문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4: 네. 네. 예. 성경이 신화와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문화적인 옷을 입었다, 뭐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다운되어서 표현됐다, 다 그런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일반 신화 내용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창조 신화가 거기 최초로 나와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문헌에 뭐 아트라시스 같은 서사시에 인간 창조 신화하고 홍수 신화하고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이 더 먼저 나오라고 나온 걸 이해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예요. 주전 200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모세 활동 훨씬 이전이고 오경이 모아진 그것보다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신화, 창조 신화, 인간 신화, 홍수 신화 먼저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이 1848년에 토판문서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바벨로니아하고 아시리아인들이 쓴 내용인데 요것이 이라크 니네바 지금은 니네바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니누에 아수르 수도 니누에 거기 니누에 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견됐어요. 1848년에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비슷해. 성경의 내용하고. 성경이 다 베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 궁전에서 또 토판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거를 조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1872년에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이게 성서학계 폭탄 투하한 거예요. 고대 근동학자들은 봐, 성경을 다 베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몇백 년 전에 문서가 발견됐는데 성경하고 이렇게 비슷해. 그럼 성경이 베낀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벨, 바벨 논쟁이 있어요. 비벨은 성경이고 바벨은 메소포타미아 문헌이에요. 바벨.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다 바벨의 손을 들어주죠. 다 신화가 오래된 거고 성경은 다 베낀 책이다.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절까지. 성경은 다 허구가 되고 신화를 베낀 아리에이션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신화들을요.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요. 네.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유사점이 유사점 때문에 베꼈다가 아니라

0: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차이점,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운동의 신들과 야훼 하나님은 너무 달라. 오히려 여기서 보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활용했다. 그러나 다른 메시지를 전했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받아 적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한 곳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 그렇죠.
0: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신화들 내용들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도 저자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원래 그 내용은 이 내용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 받은 저자가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신화를 다 반대하고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이해되는 것도 많고요. 알면 할수록 굉장히 흥미가 네. 있죠. 정말 이렇게 더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신화 같다고 느껴지는 요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성경이 신화 같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2: 호두 속살처럼 벗겨보기 위해 드리는
3: 질문 타임.
2: 먼저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고대 근동신화와 성경의 창조 역사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아까 에누마 엘리시를 얘기했어요. 최초의 창조 신화. 저는 그래서 표현할 때 성경에 신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뭐 이렇게 창조신화 그렇게 얘기하고 신화는 창조신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신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신화라고 표현하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나 이런 고대 문헌에 나온 신화예요.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창조신화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거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대지 또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태초에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푸스와 어머니 혼돈의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마루둑이 여신 티아마트를 죽여요. 아직 인간들은 없어요. 우주 창조 신화니까 티아마트를 죽이고 여신이에요. 둘을 잘라요. 한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땅을 만들어요. 창조 신화에서. 그 다음에 티아맛 여신의 두개골을 가로로 빠요. 가로로 빠가지고 별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티아맛 입에서 나온 침으로 부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티아맛의 머리를 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눈에 눈물을 가지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의 근원지를 만들고 그 티아맛 여신의 두 개의 유방을 가지고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유방 구멍에서 구멍을 뚫차 거기에 많은 젖이 흘러나와서 그게 샘이 되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최초의 창조신화예요. 그리고는 그 마루둑의 신인 아버지 에아신이 있는데 에아신에게 명령해가지고 드디어 인간 창조를 명령해요. 그래서 티아마스를 따로 다녔던 킹구라는 부하신이 있는데 인간을 만들려면 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반역자 킹구를 죽여라. 그래서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신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의 배경이 나와요. 인간 창조 신화예요. 아까 하급신 얘기했잖아요. 윗신과 아랫신. 하급신들이 3600년 동안 상급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어. 음식 제공하고 빨래 빨아주고 뭐 노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어. 하급신들이. 나도 신인데 저것들은 놀기만 하고 나는 뼈 빠지게 3600년 동안 이게 나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상급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맡길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게 돼요. 근데 인간을 창조했어요? 편했어. 6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자 이제 인간들이 시끄러워.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신들이 수면이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쟤들 좀 인구 좀 줄이자.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가지고 안 돼. 때로는 가뭄을 주자. 때로는 야 홍수로 쓸어버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홍수설화예요. 홍수신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있었던 창조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 공통점은

0: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은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의 투쟁으로 창조해요. 신들끼리 싸워. 성경은 신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결단하면 돼.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는 우발적으로 돼요. 우발적으로. 계획이 없었어. 싸우다 보니까는 뭐 하나 만들자, 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거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계획적이었어요.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유사점은 홍수 심판이 비슷해요. 홍수가. 그런데 차이점들을 보면은 이 고대 군동 신화는 인간 창조의 의도가 신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아까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고.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모든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노예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왕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뭔가를 얻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홍수 신화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렸더니 아 제사를 드릴 인간이 없네. 그러니까 제사상이 없네. 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16일 만에 의인이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 그걸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먹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대군동 신들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받는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대군동 신화의 발견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지금은, 지금도 논쟁이에요, 이게. 아까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학자, 자유주의 계통분들은 신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성경은 계시 문헌이 아니에요. 고대 종교 문헌 중에 하나야. 백기 문헌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신화에 먹혀버리는데, 우리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참조한 것뿐이지 너무 다르지 않냐 결과가.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고대군동 사회에서 다 신인데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대접해. 그렇잖아요.
1: 다 반대.
0: 너무 달라요.
1: 그러네요.
0: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걸 비교하면 네. 오히려 그 비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죠.
2: 그 말씀 들으니까요 더 궁금해지는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까지를 신화적 요소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실적 요소로 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김광석 목사님 성경을 이 역사적 과학적 근거로 읽는 게 괜찮은 거죠?
3: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다 사실이니까 사실적 요소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게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형성되어질 수 있나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깊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성경이 다 과학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적 사실이어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의 힘과 능력, 팩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 사실이냐 어디까지 신화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명확하게 쪼개고 갈라서 딱 나누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답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시선을 들으니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상갑 목사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네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0: 왠지 더 멀어질 청년 세대,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 읽는 법 알려주십시오.
1: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읽어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뭐 50독, 100독 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고, 1독을 해도 삶이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건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이가 결국은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함, 어로 교육함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점점 여러 능력들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삶의 변화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접근할 때 그렇다면 불신자나 초신자 입장에서 조금 얘기해 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 봐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내가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라면 진심과 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하루에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을 대하는 데는 너무 경솔하게,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배우는데, 하물며 저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중심에서 정말 다가가는 그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초신자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믿기 어려운 게 성경이기도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저희 올포원을 좀 곁에 두시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라는 이야기,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3: 솔직히 이거는 정말 실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털어놔 주시면 참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참 위로가 될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해 주셨는지, 또 실제 상황들 있었던 것도 들려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를 잘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적은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이거는 신화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0: 때 저는 정서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따지고 있네.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네. 솔직히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많이 하면서 흔들려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따뜻하게 그분들 질문도 받고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할 텐데 저는 보통 요새 기도 안 하구나. 시험 들었구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믿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 하는 기조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라 고3 때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의와 의심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김관성 목사님 같은 분을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져서 고민했던 시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2: 믿어지지 않아서
1: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어지고 나서 오히려 읽으니까 점점점 그 말씀에 의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조금 저는 뒤에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또 메시지로 상담이 자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저는 회의하고 의심해라 질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멈추지는 말아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맹신이나 맹목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이나 맹신으로 치우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 어떤 교주들의 세뇌당하는 식으로 세뇌당하고 싶고 삶의 변화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해라.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이다. 저는 지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요. 책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정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교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나 성도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 믿어지는 것도 저는 단지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 저자이신 성령의 강력한 감동감화 교통교제가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성적인 노력을 같이 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맹심 맹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진리를 계속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보혜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영감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아까도 좀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성경 안에 하나님 다 묶이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서 안에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도 돼요. 우화도 있어도 돼요. 소설도 있어도 돼요. 시도 있어도 돼요. 편지도 있어도 돼요. 수많은 양식, 너네들이 퍼먹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면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그거 다 가져와도 날 다 이해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 양식들은 다들 그냥 손가락이에요. 다리 아니고. 이거에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에만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은, 문자는 많은 양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서학자들은 성경에는 많은 문학 양식이 있다. 전설 같은 내용도 있다. 그러나 그건 소재야. 전설이면 안 돼? 동화면 안 돼? 성서시대 때는 나귀가 말도 했어?

0: 창세기에는 뱀도 말했네? 그때는 뱀도 말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살았네? 그 메시지가 들어가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뱀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하고 컨버세이션을 이런 말도 아니고 그런 우화나 그런 동화나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동원해서 성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나. 그런 많은 양식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해도 하나님 마음을 다 못 담아내요. 소설은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소설 볼 때 이건 다 픽션이야. 이거는 에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읽잖아요.
1: 네, 맞아요.
0: 뭘 얘기하나.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소설은 다 뻥이래. 난 역사서만 읽을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뭐 어떤 양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자. 그리고 강박을 갖지는 말자. 성경은 원 보이스가 아니에요. 멀티 보이스예요.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많이 배워요. 목사님들한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 목회자들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게 정답이다. 없어요. 누가 그걸 정답을 독점해요. 하나님을 누구도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양식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열자. 열어도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
2: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제가 답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1: 네. 네. 변화가 또 있겠네요, 앞으로. 네. 네.
0: 바울이. 나한테 보내는 건 아니죠.
2: 아니죠.
1: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한 말씀, 그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을 좀 키워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실 때 주변에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으로 보내주시면 성경 읽는 눈을 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층 더 깊어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영의 눈으로
1: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무엇보다 갈라지고 깨진 시멘트 길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길은 깨지고 갈라진 삶을 다시 덧대고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았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금도 누군가 메워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깨지고 덧대고 다시 깨지고 또 덧댄 우리 동네 길과 담이 나는 좋다. 유동훈의 사진 에세이집 어떤 동네 중 시멘트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만큼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뭐 점심 메뉴부터. 근데 8월이 시작된 이때 역시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선택하는 게 조금은 수월할 것도 같은데 어떠실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옳은 걸까? 하는 기준도 필요하겠지만요. 누군가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그 시간, 그 일들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인지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새롭게 시작된 8월! 또 폭염,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될 텐데 이왕이면 내 삶에 긍정적이고

또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들에 내 마음, 내 시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3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곡이었어요.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너무 덥죠. 양산은 기록적인 이 무더위 42.9도인가를 찍었대요. 지금 뭐 나흘 연속, 4일 연속 지금 뭐 40도를 넘기는 엄청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그곳은 좀 어떤지, 예. 이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시죠? 예. 삼복더위 중인데. 민주맘님도 정말 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지치지 말고 이겨내봐요 라고 남기셨고요. 우리 주주맘님도 무더운 여름이네요. 그죠? 아침인데. 아침인데. 27, 8도를 가뿐하게 찍고, 덥습니다, 진짜. 이제 고비겠죠? 지금이 절정일 겁니다, 진짜. 딱 그 피크. 이제 점점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피크 찍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그쵸? 예. 아침 햇살님은 지난주보다 출근길 버스 안이 휑하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무더위도 피크. 휴가도 극성수기. 예. 딱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정하는,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아니면 이게 나에게 옳은 길인가? 손해는 좀 덜한가? 다 따져보겠습니다.

됐죠, 우리는. 예.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안에 건강한 것인지 이것도 하나 살포시 넣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예. 건강한 일인지 내 삶에 내 영혼에 건강한 만남인지 예. 이런 거를 한번 탁 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지난 금요일부터 약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자꾸 이게 먹통이 되네. 예? 다운되고. 그래서 인터넷 그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한번 이것도 한번 설정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컴퓨터가 고장이 났네요. 아, 혼자 막 만지다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예, 목통이 돼가지고 아, 그때 그냥 얼마나 당혹스럽고 그냥 냅둘 걸, 예, 그냥 사람 부를 걸. 아, 나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 자괴감이 들면서 심지어 나는 공대 나온 공대 출신인데 왜 이럴까 막 아, 이런 후회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인생 전체로 딱 보면 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뭐 옳은 또 건강한 나이스한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컴퓨터는 여전히 먹통이지만 제 마음속에 아,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최고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 위안이 좀 되긴 했지만 지금 컴퓨터는 예, 집에 있는 제 PC는 예, 먹통인 상태입니다. 어, 스트레스 받아. 아,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컴퓨터가. 아, 아무튼 최토담님께서 작년 입추 때 밤기온이 꺾였대요. 라고. 아, 그런가요? 올해도 입추 매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입추 매직. 예. 코스모스님 오늘부터 일주일 휴가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매년 의료선교 가셨는데 올해도 무사히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 후반에 남편이랑 캠핑 가려고요. 라고 남기셨고 캠핑도 예 좋죠. 예. 방그리님 우리나라도 40도를 넘기는 여름을 갖게 되었다니. 예 남기셨는데 사실 40도는 이게 약간 비현실적이게 느껴지죠. 아프리카랄지. 뭐 적도 주변에 있는 나라 뭐 혹은 동남아시아에서만 40도를 찍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 대한민국에서? 와, 그렇습니다. 홍구선님 저 휴가 끝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잘 쉬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실속 있게 예,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오히려 더 부대끼고 힘들고 돈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휴가 때 그냥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바람 쐬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아주 실용적인 예, 선택이었다. 리즈 헨님도 너무 더워요. 와주셨고 그래요. 선유님, 5일간의 휴가 끝났습니다. 출근길에 샤시를 들어요. 충전 한 줄 알았건만 출근하려니 실례요. 샬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샤시의 왕파워를 또 예, 드려야죠. 좋은 곡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문자 참여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이 곡 듣습니다. 에. 소리의 뉴 스타트!

이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난입했네요, 제가. 참다 참다. 아, 소리엘의 뉴 스타트부터 약간 고조가 되더니 웨이홈의 달리기 때는 정말 아 이게 참을 수가 없었네. 같이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를 열고 예, 좀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월십 주와 같이 기획하는 것 찬송가 430장. 너무 좋죠. 원래 한 곡만 난입한 것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예, 두 곡을 연속으로 제가 예, 함께 했네요. 와, 두 곡을 연속으로 훈디와 함께 예, 또 월요일이니까 또좀 잠도 깨고 텐션도 좀 드리고 또 휴가 마치고 또 복귀하시는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적응하시게끔 조금 달려보았습니다. 6332번님, 휴가 끝내고 일주일 만에 출근길인데요. 파이팅 할수 있는 찬양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사실, 휴가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월요일. 민주맘님, 아, 이거 부흥회인가요? 쭉쭉쭉 이어나가지 뭐. 라고 남기셨고요. 우리 방그리님도 같이 달려요. 예. 해피플레이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 훈디에 같이 찬양하실래요네요. 그쵸. 약간 게릴라성으로 예, 하게 됐습니다. 봄보로봄님. 출근 준비 중 방송 듣습니다. 하다샤님도 와주셨고요. 예. 월요 부흥에 좋습니다. 예. 선유님 또 난입. 훈디 또 난입. 지하철에서 소리 내서 웃을 뻔. 예, 이때는 이제 같이 달려주셔야죠. 일하면서 듣겠습니다. 남기신 분 계시고. 아버지께로니 오늘도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제제나나님, 아, 난 너무 좋은데 라이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곡 같이 부르는 거죠, 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 하셔도 좋고요.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서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불평하다. 띠.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 맞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삶이 불행해지고 계속 목마르고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잘또 챙겨야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진짜. 감사를 잃고 있었네. 지난 며칠 동안, 아,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감사를 선택하기 오늘 첫곡 딱이네요. 오늘도 휴가예요. 집에서, 그리고 선풍기 앞에서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첼시를 듣습니다. 괄호 열고. 근데요, 두산 배워서 진짜 잘하던데. 가을 야구 예약인 듯 합니다. 괄호 닫고. 아. 또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 팬이신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아, 두산을 또 이렇게 아, 살짝 립서비스 아닌가요 이거? 예. 그래도 LG가 3등이잖아요. 두산은 4등이고. 예.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리스펙하면서 예. 그렇게 예, 같이 가을 야구 선선할 때 같이 야구하면 좋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또낮 12시에 하는 463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안녕하세요님께서도 와주셨고, 컴퓨터 훈디 바꿔요. 때가 된 겁니다. 서터레스 받지 말고, 때가 되면 예, 바꾸시는 거죠. 3박 4일 여전도 연합회 교육 가려고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피서를 시원한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라고 경북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PKJ1225님께서도 아주 은혜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나철업님도 와주셨고, 재우야 고마워. 용일이꺼님도 흥겨운 찬양 너무 좋습니다. 남기셨어요. 럭키님께서도 감사하는 하루로 오늘 살아가요. 남기셨고, 하늘소망님, 또 해즈로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기간이에요. 이 더위에 모두 안전하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크레이브의 이 곡 들을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민호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고요. 앞서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이 곡은 닉네임 주사랑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어요. 시원한 성령의 단비도 함께 내리기를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예향 기획 프로젝트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우리 2262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속초도 열대야에다 낮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첼시 들으면서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들려주셔요 하셔서 청하신 곡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곡을 이어드렸고요. 우리 6332님께서 우리 남편이 컴퓨터 기사인데 못 고치는 컴이 없을 정도의 실력자 부럽다. 다 그냥 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훈디 집까지 출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근데 참고로 저희 집은 경북 안동입니다. 라고, 멀리, 안동에서. 예. 안동의 맥가이버. 못 고치는 컴퓨터가 없는. 야, 금손.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엔지니어 분들 보면은 약간 저 존경심이 들어요. 예. 딱 원인 진단하고, 아하, 여기 지금 뭐 SSD, 가 좀 문제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전문 용어 쓰시면서 메모리를 좀 옮겨 뭐 이러면은 저는 그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야 나는 만지는 것마다 족족 다 파괴가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진짜 모시고 싶은데 너무 머네 안동이면. 예. 경북 안동에 우리 순돌이 아버지 화이팅. 올여름 잘 나십시오. 예,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출장 가시면 또 덥고 지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8115번으로 훈디 여기 목포예요. 저희 집 새 뚠빵이들이 아빠와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 이제 한숨 돌리고요. 찬양 잘 들으며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저만의 휴가를 즐길랍니다. 더운 날씨 육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응원 전해요. 남기셨고 혼자만의 시간을 또 이렇게 득 하셨습니다. 잘 누리세요 이 시간. 오뚜기님 드디어 우리도 휴가 왔어요. 딸내미가 휴가 떠난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나는 출근하는데 다 나만 빼고 가. 에, 너무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사연 보내자 사연 띄우자 라고 해서 남깁니다. 저희는 남해로 왔고요. 오늘 하루 우리 네 식구가 지지고 볶으며 재미있는 시간 보낼게요 라고. 남해에서 내 가족 좋은 시간 잘 보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사진도 잘 찍으시고 예, 바다도 또 구경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 이 곡 듣죠. 내가 산을 향하여.

좋은 씨앗에 내가 산을 향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이 사연 보고 지금 빵 터졌는데 닉네임 민건하대디님께서 저는 에어컨 청소하느라고 그거 뜯었다가 이제 청소를 마치고 다 조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스 조각이 한 20개쯤이 남더라고요. 리모컨도 안 되고 하시면서 아, 야 이거 그러니까 청소하려고 다 뜯었는데 다시 조립했는데 뭐가 남아. 예, 아이고. 예. 저랑 비슷하신 분 여기 계셨네요. 예, 심히 위로가 되네, 내가 또. 아, 이 사연 보고 아, 어찌나 그냥 배가 아프든지. 아. 그러니까 조립은 해체의 역순이다. 이거 알겠어요. 예, 아는데 항상 뭐가 하나 비어. 혹은 남거나.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예, 리모컨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그러길래 그걸 왜 뜯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아, 잘 한번 다시 한번 뜯고 조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리티리티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난주 목금

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 봤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수련회 때 찬양했던 We Love,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합니다. 남기신 곡 흐르고 있죠. 이 곡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

0: 소형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실제하는 듯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에 아담의 시대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다음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눈을 맑게 하시며 나의 코가 온전한 호흡을 하게 하소서. 나의 입으로 건전하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활기차게 하소서. 지금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충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처음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오늘 하루 제 몸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과 생명의 모든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도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담대한 믿음님, 일주일의 시작, 이번 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기셨고,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와, 남편분이 아이들만 데리고 휴가를 갔다고요? 정말? 우리 남편이 옆에서 같이 이 방송을 듣고 있어서 제가 슬쩍 쳐다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네요. 아이가 이제 일반식 하면 매일 데려 나간다고. 아, 제가 또 괜한 사연을 소개한 게 아닌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그 아빠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많이 좀 힘들어요.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독방 육아는 안 되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뭐 초등학생 되고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저도 이제 두 아이 데리고 제가 막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데 가끔씩. 예.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근데 아, 젖먹이고 막 이유식 먹고 그럴 때는 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짧게 뭐 키즈 카페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뭐 한 2박 3일 그거는 좀 어렵죠. 예. 행복한 엄마님도 예, 조금 기다려 주셔요. 네. 새 친구님, 엄마 핸드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엄마 아이디로 사연 보내요. 벌써 수요일에 방학입니다. 라고 봐봐요. 이렇게 사연도 잘 남기고 엄마 아이디로 대화가 통하면 이제 그러면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가끔씩 또 의지도 되고 막 그래요. 예. 닉네임 불꽃남자님, 유소년부 수련회 갑니다. 경기도 화성 장안대학교에서 열리는 연합수련회. 아직도 손 꼭 잡고 다니는 사랑스런 남매. 어머, 이런 남매가 진짜 있구나.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요, 남매가? 최고 예쁜 우리 딸 6학년 이주와 최고 멋진 우리 아들 3학년 선우, 건강히 잘 다녀오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아빠는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는 걱정 마. 연애할 때처럼 아빠랑 잘 있을게. 걱정 마렴.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와, 되게 우애 있는 남매네. 정말 이렇게 다정한 사랑스러운 남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서로 손을 이렇게 손만 닿아도 막 손이 썩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질색 팔색을 하는 저희 쏭남매거든요. 예. 아, 좀 뭐 부럽기도 하고. 예. 그래요. 잘 수련회 다녀오길 바랍니다. 우리 불꽃남자님께서 청하신 곡은 천국은 마치, 이 곡 노아가 부르는 곡으로 함께 나눕니다.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였고요. 구자옥 수련회가요. 그리고 기독교 캠프 코리아 너와 나의 모습이에 이어서 노아의 천국은 마치 불꽃 남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어여쁜 자유님께서 농협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들고 왔습니다. 찬양은 거들 뿐. 아, 찬양 들으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맞는 월요일 아침. 아, 좋네요.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괜찮은데? 예. 우리 마음보험님께서 오늘 여름 수련회 특집 같은 느낌 들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 선교원, 유치원 방학을 맞은 7월 말, 8월 첫 주 교회에서 키즈카페 하는데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랍니다. 아가들 엄마 아빠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담당 사모님이 엄청 수고하셔요. 저는 유아부 교사라서 우리 아가들 돌보는 마음으로 이번 주 월화수 봉사 참여합니다. 지난주 세 번은 아가들 반찬 소고기 볶음, 달걀 볶음 배달해주고 오늘은 김밥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 준비하며 듣습니다. 김해 제일교회 3040 화이팅! 라고 야 공동 육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쌤들이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어머님은 쉬시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와 이거 너무 좋죠.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도 2주 동안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 뭐 쉬고 있는 혹은 예수님을 몰랐던 분도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아가를 케어해 준대 이러면 갈 것 같은데 예. 교회에서 어떤 지역 그 공동체랑 연계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멋져요. 연강지님께서도 오늘 베델 성서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예,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살랑살랑님도 우리 삼남매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예요.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우리 비공개님께서 부산에서 전라도 여수로 뚜벅이 여행 왔습니다. 대경도 섬에 들어와서 한 30분 걸었나? 땀이 예, 주룩주룩 걷다가 땀 닦고 걷다가 땀 닦고 반복 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이 멋진 자연을 보고 있으니 감사가 나옵니다. 샤시 들으며 힘내서 걸어갈게요. 뚜벅이 여행이라 하면 뭐 국토 뭐 종주 이런 것처럼 걸으시는 건가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물 섭취 많이 하시고 교통수단도 좀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신청곡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 부르는 곡 청하셔서 준비하겠고요. 우리 SHS 향수님께서 KTX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은혜 신청할게요 하셔서 손경민의 은혜까지 두 곡 함께 듣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1943년 영국 더럼대 강연에서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순간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인간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더 정교한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질주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며 급격한 과학 발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수천 년 전 한 여인에게 건네셨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의 은혜 안에 닉네임 레이버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강명식 광야로였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답을 아는 인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또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답을 알고 있나? 그 답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좀 체크하고 챙기고 그렇게 시작하는 또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 훈디훈디 삼복더위에 우리 곰돌이 신랑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서로 늦게 만나 의지하며 친구처럼 한결같이 아껴주고 성실하게 생활해줘서 고맙고 늘 존경합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든 건 맡겨드리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이부장님. 야, 우리 곰돌이님,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뭐 든든하게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또 아내가 계시기에 외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생일 축하드려요. 닉네임 푸른하늘보배님께서 푸른하늘교회 이선영 장로님 칠순생

승신 축하드립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 많은 사람에게 큰 귀감이 돼요. 오늘 누구보다 더 많이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건강한 날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장로님 사랑해요. 이선영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맡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소리엘 해피 해피 버스데이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더 덥다는데 모두 몸과 마음 단단히 무장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샬롬 이병희님도 전해주셨는데 그쵸? 그 더운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한반도가 지금 뜨겁습니다. 시원한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성공만큼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듯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해내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제리 맥과이어의 멘토 디키 박스의 대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기 좋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난 곳을 부드럽게 다듬게 하소서. 숨이 멈춘 곳에 숨결을 불어넣게 하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신용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횃불 합창단이 부른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신영조의 음성으로 내 주의 보혈은,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주 믿는 형제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의 말씀 듣고서 인명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본향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승의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먼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이슬은입니다. 주 나를 아시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여 우리 무리를 CBS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 아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드보라 메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강용기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토브워십의 곡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

그래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은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을 맞는 설렘과 저녁에 드는 행복을 아시는지요? 아침과 저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한 단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침과 저녁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이 아름답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룹니다. 사계절 자연의 변화와 흐름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건강하며 충만하게 합니다. 평생을 제자리에 사는 꽃과 나무는 물론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가는 동물들과 새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며 입히십니다. 김종혜 시인은 봄은 환하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전기 스위치를 꽂기 때문이다. 30촉 밝기의 전구보다 더 밝은 꽃들이 이 세상에 일시에 피는 것을 보면서 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오늘 아침 느닷없이 봄은 와서 내 눈을 눈부시게 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 하셨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밤을 통해 매일 삶과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거운 아침과 저녁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과 삶을 조금 단순하고 소박하게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훌륭하고 멋진 우리 인생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유창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어서 이윤화가 부른 아무 흠도 없고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박기영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들으시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할게요.
2: 이거 연습이에요?
3: 연습이에요?
4: 이렇게
3: 됐어.
4: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 이삭도 야곱도 그의 수많은 후손들도 그들이 만들고 계획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열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홍명직 한슬기에 오늘만큼 걷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만큼 걸어갑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 보이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언약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공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신 그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워십 프론티어의 새 힘 얻으리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

0: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를 걷다 보면 작은 그늘 하나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봄의 실록은 설렘을 준다면 여름 숲의 녹음은 그늘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쉼을 내어줍니다. 여름 숲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푸르름을 뽐내기보다 지친 사람에게 작은 그늘 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은 아니어도 누군가 내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너무 습하고 뜨겁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시원하잖아요. 자, 그런 숲속 바람 같은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누군가에게 마음부터 후련한 시원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N 캠프가 바로 그런 시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통했다고 후아님께서 오늘 첫 곡부터 통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일찌감치 오셨네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박정원님께서 1등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숙희님께서 9초 뒤에 푸하님께서 그 다음 4초 뒤에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자, 환영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출석 체크. 아이, 가장 먼저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세 분만 이름을 불러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누가 1등인가요? 뭐 1등 가리기를 너무 치열하게 하셔서, 그다음서부터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하는데, 오늘 생방송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 이름만 살짝 불러드려 봤습니다. 그런 나무 같은 사람,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조유진의 나무, 찬양하는 사람들 푸른 감람나무처럼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오셨어요. 월요일이라 얼른 오셔서 또 출석 체크해 주시고, 오늘 손가락 풀어야지 되는 날이죠 하고,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코너가 있잖아요. 저 요즘에 아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월요일이 오는 게 가끔은 월요병보다 어떤 퀴즈를 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가끔은 여러분들께 좀 SOS를 쳐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CCM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퀴즈로 빵빵하게 선물도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요. 자, 오늘 딸기 바구니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 어떤 문제도라는 곡을 써주셨거든요. 우리 또 새싹 우대하잖아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자, 오늘 머리를 쥐어짜내서 제가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빵빵한 퀴즈 진행할게요.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빵빵한 퀴즈. 자, 오늘도 커피빵과 마늘빵 각각 두 분씩 선정을 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이 준비가 돼 있어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으시면서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공통 키워드를 찾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손가락이 빠른 분들이라면 본인의 추억, 에피소드 같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1212, 샵 1212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세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가 오늘은 노래 제목이 보이지 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름 성경 학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원했던 정답은 중고등부 추억이기 때문에 설레야 되거든요. 교회 오빠 있어야 되고 기타도 좀 쳐줘야 되고 모닥불 예, 필요하죠. 그때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졌는지 혹은 크리스마스 때 온라이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우리 8183님도 교회 오빠랑 같이 있어서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너무 이렇게 네 준희빈님도 교회 오빠를 써주시고 다들 적극적이시군요. 네, 자 오늘 정답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 보충 수업을 빠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보충 수업은 뭐, 네. 중고등학교? 네. 갑자기, 받아쓰기 잘 못해서 보충 수업 했었던, 제가 아니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했었던, 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재밌는 사연을 조금 더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어요. 정답자는, 네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릉 원조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두 분, BNC 초당 커피빵 두 분 이렇게 선물 드릴 텐데요. 재미있는 사연도 많고 지금 살짝 고민 중이어서 한 곡 더 신나게 듣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들으신 두 곡은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박요한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곡이었고요. 한 곡 더 듣고 정답자 발표할게요. 이 곡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곡을 네, 구자홍 목사님의 트로트 찬양 중에 수련의 과요가 있는데 가사가 진짜 재밌습니다.

0: 아, 접수 안 하냐, 이.
1: 선발대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고요.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면서 따라가신 부모님들 조금 나이 들어서 아, 나 때는 이렇게 또 섬기는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련회 학생들 인솔하던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젊은 대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 설렜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땐 설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미스터 서님께서 기타 좀 쳤었죠 하시며 너무 그 여동생들한테 미안했어요. 다 못 챙겨줘서 이런 교회 오빠 재밌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우선 네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육종 마늘빵 받으실 두 분입니다. 수련회 가슴 뜨거웠던 부흥회 밥 먹기 위한 성경 암송 물놀이 아마리3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확한 키워드를 다 써주신 것 같아요. 아마리3님 육종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또 오늘 실은 이분은 수련회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골 펜션으로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시고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여름 수련회. 3289님께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초당 커피빵 두 분. 펠리스님 정답 수련회. 안녕하세요. 매년 8월 첫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펠리스님께도 커피빵 보내드리고요. 자, 끝으로 한 분. 정말 손이 빠르신 분이시네요. 김정임님 당첨되셨어요. 수련회 가서 언니, 오빠, 친구들, 후배들하고 조를 짜서 같이 밥 해먹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연극도 올리고 장기 자랑. 하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죠. 사진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나요 하셨는데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서 여름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원성남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스티브님도 어릴 적 시골교회 추억의 수련회 향수가 느껴지네요. 저희 4형제 모두 데리고 서산의 바닷가에 수련회 데리고 가셨던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 여름 수련회 추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거든요. 주천사님도 모닥불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서 잘생기고 기타 잘 치는 교회 오빠 반주에 맞춰 밤새도록 찬양했던 기억이 나서 흐뭇합니다. 아유, 정말. 자, 이제 교회 오빠 얘기 금지! 소외감 느끼시면 안 되니까 제 추억 속으로는 이제 그만 그래도 이 두 곡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추억 속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시절 여름 수련회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두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추억 버전의 두 곡. 최명자 가서 제사 사무라, 윤한기 실로암. 정말 수련회 때 빼놓지 않고 불렀었던, 그리고 여름 수련회 주제가로 정말 많이 사용됐던 대표곡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바람내음님께서 서울 자매교회에서 우리 시골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왔었습니다. 교회 장의자 밀고 잠자리 화장실 불편해 모기 세례 무더위를 참으며 농촌 봉사에 땀으로 목욕하며 3박 4일 여름 수련회 하고 가신 청년분들께 늦었지만 감사 감사. 하얀고래님은 요절 늦게 외워서 건더기 하나 없던 카레밥 생각난다고. 또 하루님, 학창시절 기도원으로 수련회 갔었는데 그립네요. 시대숙님도 50여 년 전인데 생생하다고. 한월산 기도원 올라갔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와서, 아, 이런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큰 사고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요즘은 가족 수련회도 많으니까 여름 수련회 워낙 또 요즘 날이 무덥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또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빵빵한 퀴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대푸의 참된 안식. 오, 아주 복습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니빈님 신청곡 함께 나눠요.

크레이즈의 참된 안식 들으셨어요. 영어로는 True Res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참된 안식. 그래서 일부 끝곡은 해외 CCM으로 Rest,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tt Maher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당신의 내면을 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덥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0: 기상청이 폭염 특보 체계를 새로 손질하며 폭염 중대 경보라는 낯선 이름까지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올여름 새로 생긴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긴급한 작업을 빼고는 모든 바깥 일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나라가 나서서 일을 멈추라고 하겠습니까? 전국에는 4만 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가 문을 열고 냉방버스가 골목을 돌며 그늘을 찾는 이들을 태웁니다. 제도로는 참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작 그 쉼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불편해 문 밖을 나서기 어려운 분, 냉방기 없는 방에서 창문 하나로 여름을 나는 이웃, 이분들에게 폭염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매일 매일 순간의 생존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 요금이 걱정되고 창문을 열면 열대야가 밀려드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는 분들이 우리 곁에 적지 않게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존재를 알려주고 손을 잡아 이끄는 마지막 한 걸음은 결국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저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무더운 여름 홀로 계신 옆집 할머니를 매일 저녁 찾아가 부채질을 해드리던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마다 잠깐 들러 안부를 묻고 시원한 물한 잔을 건네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훗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의 그늘이 되어드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할머니가 오히려 제 삶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누군가를 향한 작은 돌봄이 결국 자신에게도 서늘한 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그 제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짐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볕 아래 지쳐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잠깐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계절,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CBS 65세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싫은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다. 영화 그레이트 뷰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눈 감고 들으면 어느 고즈넉한 숲속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물결 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이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 곡도 약간 후보곡이기도 했어요. 바람이 민다 가객의 찬양 전해드렸고요. 자, 2부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11시 1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벳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엔소우의 예수 때문이라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커피향기님께서 새로운 곳에 첫 출근해서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찬양으로 평안을 얻어봅니다. 내일은 더 힘내요. 밝은 미소로 함께하기를 써주셨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곡. 오늘은 좀 차분하게 오벳 목소리로 함께하셨어요. 052님께서 휴가도 없고 몸이 아파도 매일 출근하는 중인데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 먹고 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할 텐데, 김정임님께서 언제나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환갑이 내일로 다가와서 아들, 딸과 넷이 즐겁고 의미 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60년을 살면서 31년을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온 남편에게 애썼다고 말하고 싶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축하곡으로 써주셨어요. 또 4564님께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 김도현 12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또 저 역시 54번째 생일을 막내 아들 도현이와 같은 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일찌감치 도착했었던 축하사연 함께 나누면서 김인식 정소연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김도현 찬양곡 가운데 오늘은 Between You and Me라는 곡을 가스펠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김도현, Between You and Me, 또 앞서 김인식, 정소현, 이삭의 축복 전해드렸어요. 아, 오랜만에 처형네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조카, 손주들까지

대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여행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한 여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선의 소풍 4913님 남겨주셨고요. 전민희 님께서는 이른 저녁 먹고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위염약 처방받은 후 집으로 귀가해서 찬양으로 마음 달래보신다고 겸사겸사 여러 검사도 잘 받아보시고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하시며 오은에 참 다행입니다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아주 센스 있는 선곡이신 것 같아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보혜사님께서 요즘 아파트 1층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서 이 곡 듣고 싶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이 훅 들어오는 훅 나를 감싸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신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중간에 조아문 목사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에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들으셨고요. 앞서 오은의 참 다행입니다. 지선의 소풍도 함께 보셨어요. 아, 오늘 주천사님 36도 더위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직까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두 팔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정임님께서는 이렇게 무더워서 제가 너무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라고 응원을 하면서도 무더운 날씨가 감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김정임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에어컨 틀 수 있고 선풍기 틀 수 있어서 그래서 이불도 덮을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밤이라고 정말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김수지입니다. 천사처럼.

김수지가 부른 천사처럼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끝곡은 해외 찬송가로 준비했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가 접속곡 I need thee every hour just as I am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림일까 사진일까 물방울 작가로 불리는 김창렬 화백의 그림을 보면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데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방울은 보석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나절 햇볕에 사라질 덧없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처음 물방울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발견했던 건 가난했던 시절 한 번 쓴 캔버스를 다시 쓰기 위해서 물을 뿌려 말려주는 과정에서였다고 하죠. 캔버스 위 맺힌 그 반짝이는 물방울이 그렇게 화가의 마음을 빛나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시절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작가의 삶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창렬 작가의 전시. 저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물방울을 발견한 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이걸 발견했구나. 평생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귀한 거를 발견한 게 바로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을 아니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 중에 또 우리를 반짝이게 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강산의 목소리로 물방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좋고, 오늘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도 좋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히즈웨이를 앨범에서 함께 할까요? 삶으로.

희주일 삶으로라는 곡이 나갈 때 시골 아낙네님께서 이거 웬일이에요? 우리 중창단 9월 찬양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들려드린 곡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는지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곡, 또 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곡이 되길 바라면서 희주일의 삶으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지영이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태국에서 방금 입국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여행 다녀온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청소하는 영배씨님께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김명식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때 이 곡 신청하셔서 걸어놨고요. 남궁 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이어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